0: 이제 안녕하니 온 다음시지. 어 유유가 가셔서리미지. 하나 오 마가냐가 시라 비비 오샤 가라네로.
1: 잠만
0: 어제 어제 안면 다 후도 요가 가세 나라. 아요 두저칸 아요 두니 다네네 빌룸레레로. 두약칸 저가 니 당아지 파루. 아 비비 뭐 두어마. 니 다나 니 다냐라 아 아그리가 우둠시로. 다하 파가 후 아피쿠피어 우두다타네 구라지 미보보니타네로 너그가조일이 허라 구라지 알라이디아티아 미보보니네로 아그니아가 니다네임시 나가샤에모 정두두메제오뉴 정가나 정가나 허자까나 니칼려 아요 두조 다하후 으파아니 칼리네 미자메지 훈련이 자응아 샤티 빵음 자지 쉬어지로
1: 다하이파가 보여
0: 달리로 바트 마야마지